愿时光能缓，愿故人不散，愿你惦念的人都和你道晚安，愿你独闯的日子里不觉得孤单。我是小青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。明天同一时间，小青的声音和暖心的歌曲。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。

0: 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感谢收听本期小青的暖心歌，明天再见。
1: 我站在